0: 홍이, 거기 여수연주 운입이 되니까 마구노. 동마리아, 니도 강이 여수연주 운이노? 서유다 면수지소. 아야, 무하. 거기, 부존 똥진동나, 거기 옆엔 유환자이 희장부고. 홍이야, 니가 앉아, 응원지라기 난두려주고. 너희야로 가나 응원면오 신이 세아보다 어 이래 유장 혼원기니 도주 유보걸로기 너희야로 간 혼원면오 세아걸로기에 우라오이 면이 아야 무하와 성신이 부하오지소 거기 환자 세아보다 아야 우라오와 홍공 接不接那不接你一旦一无将结红衣好吧那来太阳啊可以去轮船轮船都应阿杰中那儿到达唐衣唐衣也将我归还了你们来安都归还了丢了那一天阿杰中平啊 赵将将一个人扛个凶这人个凶凶娘到房里有凶娘高口干那样干那样面凶娘破过了过一年才没呢一个人干那样干那样服务湖南也好湖南服务湖南也好都好当干那样 这三百位女兄，出现那个哈，是我呐。
1: 听众朋友，那我先来先你听说了，过去半点之后，给你收听《早海之路》。